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면, 어제 간?
0: 이래야 돼. 어제 자리 만나야 되니?
1: 내야 자리 좋아.
0: 어, 우리 크리스마스 딱 보고 자세
1: 양은 너무 안보 불러서야 하지. 너랑 불러서 다니는 사야 하지.
0: 엄마한테 불러서 왔어요.
1: 어, 이야. 엄마 끝났다.